0: 听众想讲迄落，寄出去嘛是赶快去等来迄落。
1: 走警察，阿我到。
2: 走警察啦，走警察啦，走警察啦。嗯。
1: 等伊赶一项啊，哦，阿要等伊出来喏，赶一大赶啊。